어디 거니 지네마 와뭐 지네마 고모 지노 부르로까 지노 마라 노츠모에와 고르마지와 마삼보고 마삼보고 마지와 노츠모 세다가 노쿠라테 진도스와 고르웨 지타오라고나라 또 지테자오 또 미리라파노 마바사 시마니까 노파노 미리라파노 지노야 또 수무지라 지망와네 파 8네 54 minutes 사가 관하스 Zvikurunde chiti mazvita nekutsigira kwamanga makaita mabasa nokubva nguva dzatasanganiswa pasere zvidimbo makumi mashanu nezvirongo muna kusvika panguva dzenaya ndine temba yekuti ndanga ndisiri ndega manga makatitsigira kunze uko rambai makadaro ngekuti chiputuke zvindo chetava kusiyira zvemabasa ano chituru chino Ndiriwe mhuri yekwanyandiro mumhuri iyi ndinoitwa Peter ndiye ega mumhuri iyona yemanyandiro amweni ana Peter anonga akundoteedzerawo ndiye ana Peter Junior mukuru wacho ndini ndashanda naGeraldo de Souza wazotambirwa naHerminio Castelo wapindawo manje manje mangwani zuva chimanyika chinodzoka zvekusanganiswa nemi sarani bo